0: 마구에게서 또 루시야.
1: 다꾸라니 미치 에게사 FM 농가
2: 엄마구신 네케바고
3: 에케바게 케코로 아이게게사 키오케 부아테테
2: 징가키 초코메카 엄마키야 아세케바고
4: 와부아테네로 키사모니아 고신사모차카 사람이야
3: 예
2: 징가키 초코메카 엄마키야 아세케바고
4: 나만 잡히 경제 좀 와야겠다 에게사 기회 나이리야